무슬레 하살로 타가에 동그켜 오랑스 능바도로 동그 양고레 나하보 양고 부이크트 양고 나하보 양고 부이카헤란색베 북한이 공로 사나 관노 사나 보보로 그르 예 오랑스 스바노 사나 영크랑색베